0: 사랑?
1: 응응. 에? 아틸.
0: 봐라. 봐라. 에? 소스.
1: 소스. 소스. 이름이 베시.
0: 에?
1: 군바라.
0: 봐라. 봐라. 봐라 봐라. 마스 낼대. 봐라 봐라. 봐라 봐라 봐라 봐라. 함함함. 봐라 봐라 봐라 봐라. 봐라. 응?

0: 있어.
1: 에에 오아 안나마든. 아만 알라흠 내미다 비지브라 급기치. 책 başıma kaldım. Bir şeyler yapmalıyım.